watching Bill. 내 우주 왜 너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

0: 사랑 멋있는 빈장도 히로에 오프라트 빅들은 동킹 나를 하라우 메디시
1: Now that's what I call music.